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찍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에 쓰일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바치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깨달음과 울림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서순서를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게 계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또 요동케 하고 또 산만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참 중심을 잡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No turning back.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열매 맺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저희들 믿음 안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섬기며 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워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이때 저들이 바나바의 사촌 또는 친족 또는 생질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동행하여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며 또 혹자는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한 마가는 안디옥으로부터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가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실라미에 이르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섬 반대편인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름이 바보스럽죠. 네, 이 바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곳 바보에서 바 예수라고 일컫는 유대인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 예수의 이 뜻을 보게 되면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 디메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것처럼 이름 자체는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었지만 실제 그 삶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어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자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를 꾸짖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최초 회심자가 되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키프로스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만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보다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자리에서 그는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함께 볼 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내가 뒤로 물러섰는지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 이유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가 뒤로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죠. 그가 지금 현재에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예배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 참 많은 봉사를 했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과거이고 물론 그것도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참 매일의 현재의 삶에서 그 믿음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더디지만 느리지만 또 그 가운데서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믿음과 같이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 마가가 배교하거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적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면 혹 이 마가는 참 헌신되어 있고 참 열정도 있고 많은 일들 하지만 혹 이것이 습관이 돼서 어떤 문제를 당하기만 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진 않았는가?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혹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혹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 한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자는 이 마가가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봤었을 때 마가가 아니었는가라고 많이들 봅니다. 어쨌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의 가장 그 목표, 표대, 초점은 바로 이 세상 아니면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고 주저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이제는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가 나타납니까?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복음을 이루거나 또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힘 주시는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 되고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중심된 그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복음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믿음을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붙들며 놓지 않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경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포복하며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 위에 뿌어 세움을 입으며 그 말씀으로 철저히 갖추어지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물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과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위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라 하면 바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저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예,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내시게 하셨을 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보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직접 세워 보내셨을 때 4절에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미션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다수나 어떤 투표나 아니면 여러분 떠밀려서 떠밀려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에 이끌리고 붙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 세상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나 혼자 호련날치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 또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계 최초로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그브로 즉 키프로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선교는 가장 먼 것부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선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우리는 선교를 멀리 타지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부터 아니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물론 이것은 순차적이 아니라 end, 즉 동시에입니다. 그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불광동 지역에서 아니 더 좁히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친구 간에 회사 간에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어쩌면 그 선교지라 하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광동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위하여 저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무엇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도 함께 아니 더 중요하게 다시 말하면 더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어떤 급한 것을 하다 보니 자꾸만 이 중요한 것들이 자꾸 순차적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위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행복, 능력,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영적인 삶,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게을리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또 그 믿음에서 물러간 것을 나름 변명하고 타협하고 핑계를 대며 주님을 쫓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아니라 혹 그 무엇이 혹 나는 아닌지 내 자신 내 생각은 아닌지 전도의 사명을 무엇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 모든 것에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듯 바로 바예수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낙심케 하며 기진케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삶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바로 그 모든 배후에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영적인 사악함, 마귀,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새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 괴계에,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여러분, 비본질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비본질이나 비진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리에 붙들리고 매일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론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면, 코끼리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이미지 속에 벌써 코끼리라는 단어가 딱 하면서요. 예,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물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죄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면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여러분 위로부터 그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겨를이 없어요. 예.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이제부터 결혼했을까 만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눈여겨보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한 여자, 한 아내, 예, 그거 내가 집중하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의 핵심 대신 여러분 말씀,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는데, 이미 진리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조종하거나 채우거나 우리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무언가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는 가장 먼저 being, to do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해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핸드폰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피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 되뇌이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삶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 싸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지만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여전히 갈 길을 멀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많이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여전히 전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빚어간다라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더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조금씩이지만 부족하지만 잘못하지만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면 부모로서든 자녀로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믿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여전히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 섬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바보에서 서기어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 예수라는 박수, 무당, 마법사가 이를 방해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서기어 바울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 했습니다. 바 예수, 그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지.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 삶에서는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는 않는지. 그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대언자이며 마술사, 마법사였습니다. 또한 엘루마라는 별칭을 불렸는데 누가는 곧바로 그를 마술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말하기를 모든 계계와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합니다. 야, 진짜 할 수 있는 악담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부정하고 방해하며 정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괴계와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하려 했었을 때 여러분 사단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없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인지 왜 이런 일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데가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지금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괜찮고 마치 겉으로 만사 형통 같은 거니까는 아 정말 평안하다. 그게 그러니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5절로 7절에 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그 어떤 것도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믿음에서 물러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왜 주저앉고 내가 뒤로 물러섰는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간증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언젠가 제 비석에도 만약에 있다면 이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마지막의 고백, 간증인지요. 김상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선하고 착하고 나의 신실한 충성된 종아. 예.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 그 한마디 듣는 것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수고를 다 씻어내고 다 덜어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무슨 칭찬, 무슨 영화, 모든 걸 하더라도 그 앞에 나갔는데 그 영혼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냥 단지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로 없이 내가 너를 위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은 안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들려 마비되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적인 영원한 가치가 아닌 헛되고 곧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마비되고 미쳐있진 않는지 만약 미쳐야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한다면 어디예요? 주님에게 미치기 바랍니다. 미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하차한 이후로 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재미나게도 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은혜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 더군다나 바울은 워낙 뭐 성정이 그렇지만은 바나바의 이미지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 말해도 그냥 여러분 부드럽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일을 두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심히 다투었다. 격렬하게 싸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머리 잡고 끄댕이고 막 주먹 다짐하고 그렇게 싸우진 않았겠죠. 예.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보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나바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않으신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를 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시리아와 길리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저 자신이 보는 대로, 나름의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고,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마치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기회를 주고 다시 세웠을 때 그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는 바나와 함께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도 함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긴 것처럼 베드로는 누굴 마가를 그렇게 여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누가 더 낫냐? 누 어떤 스승이 더 낫냐? 내 제자가 더 낫다. 예. 디모데가 더 낫다. 마가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마스터피스 이 모든 것을 하시려 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작은 피스지만 물 날르는 거 주보지 날르는 거 주차하는 거 뭐가 됐든지 간에 요거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뭘 대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예. 여보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어떻게 지내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기회를 보고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언제 모르지만 중요한 전도 집회나 아니면 어떤 게 있을 때 초청한다든지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든지 간단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 어제도 여론성경학교 수영장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좋은 거 하루만 하고 주일까지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몇 시간을 에너지 딸리잖아요. 근데 1시부터 5시까지 그 넘쳐나는 에너지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기 괴물 같은 정말 지치지 않은 에너지 같은 정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뭐 물장구 치고 이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선생님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좋아서 수영하는 거 좋죠. 근데 내 애도 아닌 다른 애에서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느냐 아느냐 물속에 들어가느냐 아느냐 그냥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사역에 그냥 고동된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22명이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 안에 마가는 스스로 찾아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그는 사역에서나 하나님께 사용되어 준 일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제나 어제가 아닌 오늘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저주하였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까 고백한 내가 정말 창피하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추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비로소 주님만을 구하고 의지하였을 때 지금 현재 그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믿음 위에 그리고 믿음 안에 그리고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한 갈대 어떻게 합니까? 예? 꺾어버리죠. 안 그러세요? 아, 당연히 여기 갈대들이 다 있는데 꺾겠습니까? 꺾어버리죠. 버려버리죠. 여러분 다 이제 불 꺼질랑 말랑하는 심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꺼져버리면 그거 뭡니까? 그냥 꺼트려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 새 거 쓰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어쩌든지 다시 불붙여서 세우기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화살이 있어요. 강력한 화살로 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을 향해서 쏩니다. 그 강력한 화살은 속도를 내며 강력하게 나아가 목표물을 명중시키죠. 그런데 쓰다쓰다 나온 이 화살이 어느덧 마모되어지면서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 부러진 화살을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진 긴 화살이 부러진 화살을 다시 다듬습니다. 어쩌면 그 부러진 화살을 다시 다듬어서 여러분 더 강력한 무기로 석궁의 화살로 쓰지 않습니까? 아시죠? 왜 석궁을 이렇게 총같이 쓴 이 짧은 화살. 근데 이 석궁의 화살이요 짧지만은 더 파괴력은 강력한 힘과 파괴력과 속도는 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냐 짧으냐 화살이냐 아니면 석궁의 화살이냐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이는 지팡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화살이 되었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마치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했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그 엄청난 우리의 계획의 대적자 사탄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로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한때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어쩌면 자신을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내가 어찌 그러면서 선교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말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스스로 자책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겼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방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시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끝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며 끝내 마침내 바울에게도 다시 인정받는

그러니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갈 수 없었던, 한때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마가가 이제는 반드시 데려와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엘르마를 통해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엘르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사용하셨으며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제가 아닙니다. 또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셨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요, No turning back.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No turning back. 오히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자도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어 있는지 않는지, 그러나 상한 걸대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드시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대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다른 생각, 그 무엇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을 그렇게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 저리 가운데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용호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의 짐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참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대장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 좀 믿고 좀 저희들이 하루하루 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닮아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참 귀한 날씨 허락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존의 많은 어린이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성경 학교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봐 주시고 저희 모두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대구에 이런 사과가 많이 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1895년 미국의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대구에 돌아올 때에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가 대구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사과씨 한 주먹을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마당에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기후와 토질이 사과와 잘 맞았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사과 맛을 보니까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과씨를 이웃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과씨 하나가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대구에 심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대구가 세계 제1의 사과 명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꼭 거둘 것입니다.

21세기 선교 현장은 어느 때와 다르게 급격한 변화와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종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선교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할 텐데요. 저희 BBM 방송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전파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 방송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자, 이제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0: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반석이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김인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1: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씩씩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2: 지키는 사람.
1: 그래요. 지키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키면 좋아요? 안 지키면 좋아요?
2: 지키면 좋아요.
1: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도 약속을 지키시면 참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약속을 해본 사람 많죠?
2: 네.
1: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왜 예수님이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어서 이제는 언니, 오빠가 되었어요. 이젠 달라져야 해요. 새해부터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또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우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태는 새해부터 밥을 혼자서 먹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태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점심때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밥상을 차려놓고 우태 앞에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우태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밥을 혼자서 먹기 시작했어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끝까지 밥을 혼자 다 먹었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약속을 지킨 우태가 너무 예뻐서 우태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니까 엄마는 기쁘고 큰 소리로 약속을 지킨 우태를 자랑했어요. 아빠도 기분이 좋으셔서, 오, 그래? 나도 내일부터 일찍 퇴근할게. 그리고 우태와 약속한 거 아빠도 꼭 지킬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우태네 집에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라반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줄게. 무서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미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하고 꼭 지키는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 예수님도 우리의 약속을 꼭 지켜주신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어요? 한번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옆 친구와 약속을 해보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봐요. 첫째는,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꼭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선생님, 새해부터는 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아,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씩씩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안 보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 어디 갔나 보죠? 자,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자,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많이 아는 거죠? 찬송가지만은 성경 귀절로 많이 알려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경 말씀에 있는 가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노래 부르기 쉽게 가사를 나누어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주셨다 그랬지?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4: 독생자요.
3: 어유, 대답이 너무 조금해. 한 친구만 대답했네.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찬송인가 한번 우리 맨 처음에 한 소절부터 맨 끝까지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0: 이 찬양 참 예쁜 찬양이죠?
1: 네. 자,
0: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한 소절씩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자,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더 자신 있게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자, 이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2: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0: 잠깐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숨을 깊이 쉬고 해야 되겠죠? 독생자를 시작.

0: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찬양 할 때까지 이 곡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 보내도록 하세요. 안녕.
1: 찬양 재밌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 마리아가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사렛을 떠난 지도 꽤나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엄지 풀립을 비롯한 풀립 마을의 많은 풀립들은 길 떠난 마리아의 소식이 정말 궁금했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를 낳았대요. 또 그 아기는 이스라엘을 구할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풀립들은 정말 이런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마리아가 예쁜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손아귀에서 구해줄 장차 이 땅에 오실 임금님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산들바람이 속히 와줘야 할 텐데. 산들바람이라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산들바람이 가져오는 소식이 이 땅에 태어나실 임금님에 관한 것이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엄지 플립은 산들바람이 속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그런 기다림은 비록 엄지 플립 하나만의 바람은 아니었어요. 플립 마을의 모든 플립들이 지니고 있는 바람이었어요. 가녀린 플립들의 여린 속살을 콕콕 쏘아대는 햇볕이 쏟아져 내립니다. 따가운 땡볕의 심수를 피하기 위해 풀립들은 잔뜩 몸을 움츠려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어린 풀립들의 이런 모습이 사뭇 안쓰럽게 여겨주는 엄지 풀립입니다. 엄지 풀립은 자신의 잎사귀를 떨떠하게 펼쳐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기 풀립들을 가려줬어요. 정말 그럴 때 엄지 풀립은 마치 엄마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아기 풀립들이 소록소록 낮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꿀꿀꿀. 아기 풀립들은 정말 깊은 잠 속으로 소르르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마를 스쳐가는 바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엄지 풀립은 사방을 둘러봤어요. 아, 그런데 바로 옆에 산들바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엄지 풀립은 반가움에 그만 덥석 산들바람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산들바람아, 왜 이제서야 오는 거니? 얼마나 너를 기다렸으면 꿈속에서까지 아까 너를 봤단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산들바람이 밉다는 듯 엄지 풀립은 살짝 눈을 흘겨줬어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너무 야단만 치지 말라고. 그동안 얼마나 바빴으면 이제서야 왔을까. 마리아 아가씨를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기나 해? 너무 늦게 왔다고 핀잔만 주는 것 같아 산들바람은 입을 삐죽거려 봤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풀립들의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때 토라질 듯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마리아 아가씨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했는지 몰라. 풀립들은 입을 모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재촉했어요. 산들바람은 조금은 뻐기는 모습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나사렛에서부터 줄곧 마리아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겠니?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어. 나는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켜 마리아를 시원하게 해주기에 바빴다고. 그리고 산들바람은 나사렛을 떠난 뒤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갈릴리를 떠난 사흘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는 마리아가 머물 숙소가 없었단 말이야. 얘들아, 마리아가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너희들 모르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
1: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외워볼 텐데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3: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3: 무엇인지
1: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3: 분별하도록 하라.
1: 자, 오늘은 우리 한별이가 먼저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다 외웠지요? 자, 그래요. 우리 한별이 해보세요.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아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혜 한번 해볼까요? 자, 신혜 해봐요. 침착하게.
5: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아멘. 너무너무 잘 외우는 것 같아. 그죠? 아주 빨리. 이야, 대단하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0: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아우,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 한 번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는데요.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지요? 키도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자라서 다음에 만날 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한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키워줘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분의 7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서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의 한 소아원에 관한 영상을 보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엄마에게 우리가 거길 가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내가 크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10살이 됐을 때 가족과 함께 그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도운 적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는데 다시 갔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두 가정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5살 되었을 때 다시 아빠와 함께 과테말라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 아이들의 소망과 꿈이 어른들의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린 신자들에게 그 아이들이 단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소망의 불꽃 하나가 튀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불을 더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같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옷을 벗은 여자가 있다든지 도둑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라는 싸움의 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집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라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해와 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행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6개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세 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정의 장소 안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회합을 표현하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으로서 모임을 위해 소용되는 특별한 건물이나 혹은 작은 방을 일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교회는 물리적인 구조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이들은 만국 중에 각기 흩어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며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교리를 배우고 기도하고 빵을 나누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구 위에 사는 모든 거듭난, 즉 중생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의식에는 침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례전입니다. 그것들은 속죄의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종파들은 빵을 나누어주고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현존과 몸이 되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빵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둘은 다 우리를 위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9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주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만찬은 주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신자들만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에 열거되어 있는 초기 지역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은사들과 예언들은 이제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예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이단자들이 계시와 예언을 받으라고 선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거짓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추가적이거나 반대적 계시들을 갖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들마다 지방자치며 자체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를 지니는데 그것은 양들을 치고 이끌고 가르치는 집사들과 감독들과 장로 혹은 목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5절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교회에는 규율을 행사할 권위가 있고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퇴교시킬 권위 등의 권징을 행사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침례와 장사 지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또한 누가 침례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지상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침례가 베풀어지는가?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병거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빌립을 그에게 보내 그에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자신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그 내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38절과 39절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럼 여기서 이 예식의 진정한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 동방의 대로에서 벌어진 이 단순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오늘날에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먼저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행위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육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런즉 오직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침례는 영적 진리의 상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는 심판의 물속 아래로 내려갔으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었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이후로 신자가 그와 함께 장사됨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본성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을 때 그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육체와 옛 본성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침례는 외형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명 마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신자가 침례를 받을 경우 그는 자주 핍박과 목숨까지 잃는 위험의 처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 없이 목숨 상실의 위험을 넘어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를 거절하지 않고 침례를 용감히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참고하십시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교도들의 땅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처절한 핍박의 신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신자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핍박의 감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된 세력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례를 받은 우리 각자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체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즐기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혼연히 기쁨 가운데 그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선택함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교회에 참여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제를 소개하면서 성도는 그가 회심한 즉시 참된 교회에 출석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종과 문화와 그 얼굴 색깔을 초월해서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는 전 세계에 걸쳐 발견되지만 지상교회 전체가 한 장소에 회합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서로 함께 지역교회에 모여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지역교회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모임은 한 주일의 첫날, 즉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사에 따르면 성도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과 빌레몬서 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이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며 모임을 폐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은 많은 곳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자들이 가지는 특권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는 새신자나 젊은이들이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돕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모든 의문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모조품, 즉 사이비는 가능한 한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할 때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신이 확신하는 그 그룹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영원하다는 것과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최후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성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삶을 살았고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면 지금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귀한 보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주의하십시오.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또한 위에 주요한 세 가지 테스트에 더해서 그 지역 교회가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진리의 말로나 행실로나 모순이 없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며 오직 그의 명령과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참고해 보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2서 1장 10절에 나오듯이 불건전한 교리에 빠진 사람이며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나오듯이 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을 참고하십시오. 신약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휘장은 찢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참고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전도자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바빴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를 특징짓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즉 경배와 예배, 사역과 제자훈련 속에서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권위는 사람들이 만든 형식이나 조직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에베소서 4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새신자는 성경을 유일한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잘 이루어가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들으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며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쁘게 되도록 고안된 설계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많은 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다, 저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다라고 말이죠.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창하고 재미있는 설교보다는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성경적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우울지수나 정서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절에 예민한 사람들이 구름이 낀 정도에 따라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우울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감옥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은 우울증에 빠지기 얼마나 충분한 조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요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사명에 불타고 있다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 후에는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을 완수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성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 대적의 술책을 파악하여 격파하는 사람, 역경 가운데서 견고한 사람, 기도가 삶의 핵심 부분이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도력에 관한한 느헤미야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구약의 영웅들의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님이 처한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PBN 성경대학에 등록하여 성경 각권 연구 과정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역경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오늘은 한 부부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시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시험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는 이 지구상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문명이 막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탄아,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말해보거라.
4: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3: 나의 종 욥은 어떠냐? 그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도덕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지. 내면의 악을 멀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4: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3: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 안의 간교함이 성급하게 비난을 일삼는구나. 욥의 모든 것을 내 처분에 맡기겠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단, 욥은 해치지 말거라.
4: 당신은 분명히 이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곧 이 인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5: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가족과 부를 지닌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고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 하인들이 연속해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토족대인 스바 사람들이 모든 소와 당나귀를 가져가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떼와 하인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인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죽이고 낙타를 돌보던 하인들까지 전부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제 맏아들의 집을 덮쳐서 당시 집에 있던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힘이 빠져서
6: 써 있을 수가 없어.
7: 주인님을 집으로 오면 안 돼.
8: 마님을 받으셔서
5: 이웃들에 이렇게 전하거라.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침대로 데려가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신의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 여보 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오. 달콤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시오.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당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이오.
9: 그러는 당신은요, 머리털을 다매고 쌈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왼손 나보고 나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5: 그렇소. 나도 몇 시간 전에는 아이들 생각에 너무 슬펐소. 당신도 마음껏 슬퍼하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증오나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언제나 고문과 같을 것이오.
9: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 좀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도록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제발 이 눈물을 모두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5: 알겠어. 나도 눈물을 흘렸으니 당신도 그래야겠지. 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오. 오늘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것이오. 내 영혼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10: 자, 난 아들네 집에 가봐야겠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요.
9: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와 공허함이 너무 크네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0: 사탄아, 내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종 욥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욥은 여전히 나를 숭배하며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몰락했는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 사탄아, 더 할 말이 없느냐?
1: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지요.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0: 좋다. 그럼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내게 있다. 그 외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2: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 뒤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집과 정원, 포도밭, 하인들,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몸이 부스럼에 덮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발바닥, 정수리, 귀, 눈, 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 남지 않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고 제가 속할 곳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지내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댔습니다. 종기에 잿가루를 넣어봤지만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뼈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마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3: 여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이런 곳에 있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4: 아니요, 마야. 난 이 잿더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저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군.
3: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들의 조언대로 해봐요.
2: 관습대로라면 저들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논쟁은 너무 격렬해서 저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저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빌닷은 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자인 소발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더욱 담대해졌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으며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저의 대담함은 정점에 달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젊은 엘리후는 매우 지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대담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뭔데 감히 전능하신 분에게 경청을 요구하고 설명과 대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5: 전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이 방의 대화에서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은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욥의 말을 믿지 않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징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슬퍼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용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분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성하신 분입니다. 욥께서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은 덧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결백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현명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반역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단 말입니까? 욥, 우리는 미천하며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4: 아, 주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당신께 간청을 드립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논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감히 창조주께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결점으로 인해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합니다. 후회와 수치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자만심이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0: 지난 며칠간 너희들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너희는 근거 없이 믿음을 언급하였다. 자, 요바.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대답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측량을 하였느냐? 동물들,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이 창조될 때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들의 신비함을 너희 중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느냐? 비, 눈, 태양,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새들에게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할 수 있느냐? 요바,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너는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요바. 너는 정말로 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 것이냐?
4: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을 내뱉은 이 입을 손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가 듣고 저의 눈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0: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는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해 틀린 말들을 했다. 일곱 마리 수소와 일곱 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욥, 나의 종아, 너의 말은 나만이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6: 친구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제 피부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다시 뼈를 덮었고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친척들과 사업 동료들, 그리고 저를 저버렸던 모든 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풀들은 잘 자랐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의 배를 또다시 열어주시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었고 저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전의 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머리를 눕히고 조상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7: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달, 그리고 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출연 사령범 김종환, 홍영란, 서혜정, 이태경,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과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것이 자신이 행하는 마술적인 능력과는 달리 진짜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무섭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음성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비비엔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끼 먹는 것만 줄여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누어 주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ITL 카드는 영혼의 기근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에도 다시 한번 주님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을 오늘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0: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대산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태상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물리치고 감사와 기쁨,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순간의 욕에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생명수가 메마른 마음에 흘러 넘치고 참된 회개와 영적인 회복이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회개고 돌아와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우리의 소유가 주님 위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로 알고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매일의 삶 속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과 같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메시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월 2일 15명의 과테말라 단교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쁨으로 열정으로 준비하고 훈련하였습니다. 모든 선교팀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과 용기, 건강,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한세영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내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에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뜻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는 곳이 주님의 나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풀 때 많은 영혼들이 주순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믿음 아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막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벅지를 통해서 양쪽에 두 군데, 보니까 여러 군데를 뚫은 것 같아요. 자국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 안에 들어가 카테터라는 걸로 들어가서 이제 폐정맥 네 군데를 갖다가 절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심장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좀 압박감도 있었고 너무 불규칙하게 뛰니까 힘든 점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저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터진다고. 이 안에도 지금 안 보이는 심장 안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터지면 안 되고, 또 이 허벅지에도 이게 터지면은 피가 막 콜콜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할 뿐인 것이지,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설교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앞으로 3개월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 육체적인 거는 6주 이후면 완전히 다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이 블랭킹 피리어드라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에 이미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한국에서도 기도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참 수술하면서 감사했어요. 수술 의사가 저 동유럽에서 오신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도 서툴고 좀 그랬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바뀌면서 그래도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이런 더 평판이 리뷰가 좋은 의사가 저를, 제가 택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대치가 됐고, 그리고 혈관이 막 땡기네요. 더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들리죠? 네. 네. 그 수술 방법도 처음에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카테터 어블리에이션인데,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의사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프리압이죠. 먼저 수술 전 그 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펄스장 절제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겠는데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원래는 3시간 예정이었는데 2시간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걸리지도 않은 거죠. 또 간호사도 수술 전에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술 마시냐고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술 마십니까? 그래서
나 술 안 마신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나도 목사 사모야 그러는 거예요. 예, 백인 간호사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대화가 다 은혜로운 대화가 막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수술이 4시간이 늦어졌거든요. 제가 9시에 들어갔는데 1시인가 그렇게 넘어서 1시 15분인가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영적으로 되니까는 하나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너무 수술 전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지도 받아보니까는 수술 후유증도 없고 거기 그냥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합병증도 없고 또 내시경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다 면밀히 이 심장을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많은 병약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믿음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들 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좀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위해 노력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그거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성경은 좀 더 균형 있는 대답을 하는데요. 믿음은 그 시작도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성장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먼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보다 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이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뭘 할 수 있습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른 것은 그의 분별력이 뛰어나서 또 그가 어떤 지혜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속죄권까지 팔았던 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그는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도 저 스위스에서 불란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근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그러므로 다만 그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뭐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 교만하다는 이 하나 때문에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이신 층의 신앙이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한 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공적을 쌓거나, 그러니까 내가 더 신앙의 어떤 격을 높이거나 남들에게 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크레딧을 쌓고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이런 수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뭔가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 진심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좀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려 하거나 또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자랑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우리가 가진, 우리가 이 개혁자들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사도들로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겨라, 심기라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력은 이게 뭐 인간의 어떤 생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인 것이죠. 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도 어느 때는 갑자기 그 믿음으로 뭔가를 행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명이기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을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 책임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그 믿음은 생명이니까 그냥 알아서 자란다. 그러지 않고 자라가라. 우리의 의지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생명이 있어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데빈 목사님이 아기를 지금 지난주에 낳았는데요. 사모님이 낳았죠. 목사님 낳은 게 아니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새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말씀드렸죠.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항상 그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란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네. 뭐 라디오도 틀어놓고 듣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방탕하고 지적으로도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성인이 되었는가? Saint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Saint,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요. 근데 그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예. 그가 훗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는 이 말씀이야말로 방황하는 영혼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잔 오엔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결코 말씀 없이는 든든히 설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 없이는. 말씀을 가까이 잡는 신자는 뿌리 없는 나무 같다. 남은데 뿌리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근처에 나무들이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뿌리가 얕아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뿌리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넘어진다는 거죠. 작은 시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한번 예배 나오는 걸로 버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암송한 구절은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저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 1편에 보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추구하여 그 일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자꾸 무너지는 것인가? 그럼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에.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라고 해도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또한 기도를 통해 자랍니다.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5장 17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 ask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서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그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결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골방이야말로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장이라고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나의 화풀이하는 그런 도구가 됐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파이프가 돼야 돼요. 딱 파이프 박아놓고 오늘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도 참된 기도가 쌓일수록 신자의 믿음도 함께 자란다고 그랬는데, 그는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구하는 겸손의 행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이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몰랐지만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죠.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순종이었죠. 그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밤이 맞도록, 예? 밤새도록 내가 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만선에 기쁨을 누렸잖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할 때 자란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그 사용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삶에서 드러나야 돼. 순종으로. 믿음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드러내고 뭐 내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도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며 참된 믿음은 언제나 참된 순종으로 나타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도 그 은혜 반드시 그 은혜는 순종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한 번은 왔다 갈 수 있지만 계속 있는 분들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결국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과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과정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도 믿음의 성적은 성장이라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과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노력해도 정작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고 밭을 돌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농부가 싹이 나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씨앗 속에 생명을 만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목회자와 성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지만 그 수고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참된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탄 에드워드는 영적 성장을 나무의 성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힘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숙한 곳,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거죠. 기도, 말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죠.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는 그 맥락과 똑같은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함께하기를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뭐 왜 내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이러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데 그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그거잖아요. 결국은요. 그거 하라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라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데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시죠. 분명한 것은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경건 생활에 힘쓰심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들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강한 정신으로 한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게 뭐 걷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좀 걸었어요. 제가 한 3일 지나고 4일 때 걸었더니, 여기가 이상한 거, 피고름이 나오고 이쪽에, 그래서 딱 중단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중단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야, 경건 생활이 없으면은 삶이 어떨까? 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을 안 하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새벽에 한 번,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한 번 하는 그것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브레이크 없이 쭉 가는 것처럼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근데 이 경건 생활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게을러서 믿음이 약해짐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도, 짜증나고 누구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다 경건 생활의 계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의인이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의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심으로 무엇을 하든 꼭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셔서 날마다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모일 때 또 승전가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서 패전병처럼 앉아있지 말고 승전한 이 군사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요. 가장 두려워했을 때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잠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잠깐이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취제를 딱 맞았는데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눈을 떴는데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계산해보니까 4시간이 지났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면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잠깐으로 만드는 놀라운 마취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치 주사와 같이 주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면 정말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월달 믿음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믿음을 경건생활로 잘 지킴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을 살피며 믿음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항상 이기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은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물질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래를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음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목금토 우리가 BBS를 했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후원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4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TA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임직자 학교 여덟 번째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시고요. 과테말라 단기 선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합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레시언 연합 기도회가 내일 저녁 7시 반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또 여러분 함께 오셔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릴레이 금식기도 메시아 잔치 앞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 8월 구역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수요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 생명의 삶 8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하셔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기난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가정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는 원성일 집사님, 오은길 집사님 해주셨고요. 헌화 오은길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인내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두고 온 조국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4: 제9장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중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극해 하느니라.
5: 제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느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진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4: 제 11장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5: 제 12장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견디어낸 그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었지만 육체적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통과 희생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보면 요한복음 쉬운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봤거든요. 21장. 그런데 그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5절로 17절까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건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읽고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헬라어의 사랑으로 쓰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적어도 세 단어 이상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의 첫 번째로는 엘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 그들은 사랑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썼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의인화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실상 그들이 에로스라고 하는 한 신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이름을 함께 배합해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들이 비너스나 큐피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애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후자는 로마식 이름이지만 그것들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라는 개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관능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 고상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남녀간의 육체관계 그 이상의 것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단어 에로스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정을 말할 때,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대우인 애정, 그 감정의 관계를 쓸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말에서 미국의 한 도시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곧 형제애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가파오가 되는 거죠. 아가파오는 실제로 사랑의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단어가 됩니다. 닥터 핀센트는 그의 어원 연구, 즉 단어 연구라는 그 책에서 이것을 위험의 단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로스와 필레오를 쓰지 않고 아가파오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조를 갖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랑의 사건이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구원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랑은 최고의 가장 좋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독교의 최고의 말로 믿음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모든 종교의 최고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올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역시 최고의 단어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왜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왜 믿음을 기독교의 최고의 단어로 꼽겠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은 더 훌륭한 칭찬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그는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을지언정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될까요? 잠시만 저와 함께 면밀히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확신을 가질 수 없으셨던 거죠.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고백하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높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는 의심 없이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격을 낮추어서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제가 주님께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사용하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베드로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허풍 떠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허풍 떨지 않고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에게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내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 하라인데 어린 양이란 아주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네가 가서 아주 어린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서 내 양들을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그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그런 그에게 어찌 보면 감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음에 어찌 보면 또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꺼이 낮은 지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언을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우정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여기서도 그는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히 아가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권고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은 양을 목자와 같이 돌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어린 양을 먹이고 또 그 양을 돌보거나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진리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여야 하며 좀 더 나이 든 양들을 돌보거나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 양들은 양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큰 양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한 단어를 택하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내게 우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의 이 대화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 질문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격을 낮추셔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는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가 마음속에 그분께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깨닫기 때문에 자랑치 않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내 양이 풀을 뜯게끔 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양들 역시 스스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하게 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보아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니라. 요한이 하는 것은 너와 상관이 없도다.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산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다른 챙가 날 것이 못된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지나 지식의 부족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모든 의문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베드로의 봉사나 베드로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즉 요한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를 밑으로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도 머리를 위로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에 스스로 나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형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주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주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그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책을 다 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로 세상은 그분의 일부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0: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인데 왜 10명만이 주님을 만났느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빠졌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마.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시면 열한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몇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열한 제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열한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한 제자는 사실 정확한 수라기보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또 몇 제자가 만났다고요? 열두 제자.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열두 제자가 만난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니까 열한 제자죠. 그래서 이것도 사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령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령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 영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그때 제자들이 있던 그 방에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방 안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으로 순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 나타났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속 의심했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십니다.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사실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유령은 여러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질 수 있었어요. 만져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음식도 드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음식까지 잡수셨어요.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영은 여러분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도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정말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어요.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신기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지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여러분 가뿐하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음식을 잡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드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까지 잡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몸을 만져보도록도 하시고 음식도 먹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 그분이 정말 주님이 맞든가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만져보게 해 주셨어요. 음식도 잡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의 눈으로 봤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3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44절부터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음식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될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설명해 주셨다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고난받는 예언, 또 다시 살아날 이런 예언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역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와서 꼬시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터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면 여러분 억지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부터 4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제일 끝에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뭘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죠?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있고 또 이사야 53편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0절에 보시면 여기 그라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그의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예. 이건 이제 다시 살아나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도 결국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NIV 성경도 표준 세번역 성경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은 요나서에 있죠.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다가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 2장 1절 2절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방의 모든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떤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또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조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결국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어찌할꼬 물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더하십니다. 그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4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음식도 드셨어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충실한 증인이 되었느냐? 순교할 정도로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마르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마르터,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마르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충성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증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또 누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성령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 그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설명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됐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전도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번에 또 뭘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도, 두 번째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도 하면서 살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 전도와 예배.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함으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신앙 고백적인 결단으로 유다 백성을 자유케 하며 성전을 회복시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연극이라는 말의 그 원 언어가 페르소나인데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그 person, person이라는 게 페르소나에서 왔거든요.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가면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가면을 잘 썼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을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면 몇 개 쓰고 있어요 지금. 마치 병금술 같아요. 중국의 병금술 촥 가면밖에 촥촥촥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무서웠어. 저 사람이 내 실상을 알면 날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실상을 날 떠나지 않을까. 무서워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좋은 사람은 가면 잘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인격이 있어 인간에게. 제격밖에 없어.

0: 저 제격밖에.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두 번째 말씀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0: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아, 첫 열매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다음 열매도 있겠구나. 죽으시고 3일 후 살아나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다음 열매도 있구나. 그런데 첫 열매만 보여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부활의 열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1500년 전에 예수 믿고 살았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아직도 안 죽고 1500년 동안 살아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다들 안 믿겠어요. 야, 당신은 150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직도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보고 믿는 건 다 가짜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믿게 됐으면 그 사람은 은혜의 선물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믿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불타 없어집니다. 이거 과학자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못함을. 이 지구는 전부 불탈 것 뿐이에요. 저 바닷물요. 저거 구조만, 분자 구조만 잠가봐도 전부 불도로 불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산소 농도만 조금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만 이러면 그냥 지구는 다 불탈 수 있어요. 그러면 산소 용석기, 산소에 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질 요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땅에서 살면서 이거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걱정 근심 없었어요. 몸도 안 아팠어요. 돈 잘 벌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보다는 뭐가 좋아요? 이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야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걸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성도예요. 내게 고난 다음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다음이 유익이라. 보이는 세상의 끝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성도에는 필수 코스예요. 두렵습니까? 이게? 겁이 나세요? 이런 말씀들이 두려워요? 두려우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놓은 거예요. 아이 낳았지요? 우리 최희경 씨도 이 설교 듣고 있을 텐데 황은익 집사님, 최희경 씨도 잘 들으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 낳은 거예요. 그 아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 낳은 거예요. 죄인이 죄인 낳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는데 왜 두 번째 부활은 없어요? 언제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전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먼저 부활, 그 다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해요.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 뭐 천년 뒤에, 뭐 7년 뒤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시간의 스톱이에요. 역사가 스톱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스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요.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는 홀전히 변화돼야 돼요.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오고요. 이 얘기하는데 지금 졸음이 옵니까 지금? 늘 예수 믿는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얘기인데 잠이 깼죠? 네. 보세요 주님 오신 그날에 이게 오늘 밤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밤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못 견뎌요 그거? 그 고난 못 견뎌요? 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는 언제 나와요? 아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 해도 그 믿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열매는. 믿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하네? 주님 오시네? 믿어야지. 안 돼요. 시간이 멈춰버려서요. 예? 안 됩니다. 주님 나팔 소리 날 때 회개하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 그 영광 중에 이미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고 요한이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홀연히 영광스러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홀련히 변화하여 주를 맞이하여 주니까 영원히 살리라.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마지막은 모든 자라 그래요.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모나이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그날이에요. 기다렸나이다. 이게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속한 자예요. 두 번째가.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 아니라 그래서요. 논리적 순서.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역사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건요. 천하가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면 이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그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과정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믿는다면 이건 육체예요. 이 혈과 육이에요. 그리스도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그 모든 원수를 그 사망조차도 발 아래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는 이 말씀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전무여 어린아이로 전쟁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시편 1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거기 계세요? 모든 원수를 네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로 밟아버려요. 그게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빛난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 주석은 심판이에요.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려요. 그게 원수들이에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마귀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운 자들과 이 세상에서 살아, 이 세상만 바라고 살았던 가 둘째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편에 계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을 몰라서 이랬겠죠.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이거 다 우리는 기억나죠. 시편 몇 편? 8편. 근데 옛날에는 성경 장절이 없었어요. 이 히브리서성이 기록될 때는 성경 장절을 어느 누가 어디에 기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알아요. 구절만 하면 아 그게 히브리 이게 시편 8편 말씀이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늘시오. 왜? 이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해졌다는 말은 천사는 안 죽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존재로 오셨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8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 발 아래에 복종하게 돼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빌립보 2장이에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무릎에 꿇게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꿇으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는 이 시대에 이 말씀 보고 십자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부활의 영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가장 분명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물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해도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 해도 맞습니다. 그럼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초월과 내재성이에요. 초월하셔서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영으로 임하여 계시잖아요. 내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높으신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한다면 그 김정은이도 어찌해야 돼요? 예수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잖아요. 그죠? 미국이 예수님한테 무릎 꿇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지금? 직무 정지됐는데 예수님한테 무릎 꿇어요? 안 꿇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세력을 발 앞에 꿇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순간은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때는 늦어요. 그때는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예요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2000년을 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죽기로 돌아오도록. 이게 만민 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의 오래 참으시오는 그들도 심판받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 알아라.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로 만물을 복종하기 위해서 발등상대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을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 서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보이는데 이 역사 속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요,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힘을 나타내려고 해요. 힘을 가져야 된다. 근세를 가져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확 휘어잡아야 된다. 너! 그런 복음, 그런 예수 없습니다. 모든 복음은 십자가로, 죽는 모습으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복음이 갔지.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이단 교주 숨기듯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물론 복음 전에 바울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한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그런데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성경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아직 이 역사 속에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 영광을 이 역사 속에서 힘을 가지고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게 교회 타락이란 말이에요.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왜 적은 소수의 서기를 두려워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라도 이사를 왔으니까 사람이 좀 있으니까 왔지. 옛날에 그 지하에 쪼매는데 그 쪼매는 지하에 그 연 한 명 앉아서 뭐 해사서 뭐 왔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돌아보고 야, 상가 건물이네. 이래가 실망선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는요 지하에는요 거기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남목제 이사 가더라고요. 저 팔룡동으로. 그러니까 그 지하 다시 나오니까 좁혀서 갑시다 그냥. 그 한 50평 정도 될 건데 거기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데 지금 복종하는 모습 안 보여야 돼요. 만물이 그게 복종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광 중으로 관을 서셨어요.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한 것은요.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이 역사에 죽이셔야 돼요. 자존심 체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거 다 죽이세요. 죽이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온전한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도 하늘길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길로 나왔다면 그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임을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세요.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을 하셨으니 이게 설교잖아요. 방금 이게 설교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서 죽는다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생물학적 죽음이 온다 그러는데 안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당신 한 달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신 지금 한 달 뒤에 죽습니다. 한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벌벌 떤단 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죄와 사망을 가진 그 마귀, 그 마귀에 벌벌 떨어 있었는데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벌벌 떨면서 사는지 아세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어요. 죽으면 단지 생물학적 목숨 끊어지는 게 죽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어요.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떤다니까요. 내 꼬라지가 드러날까 싶어서 전부 위선 가면 그거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이 연극이라는 말의 그 원 언어가 페르소나인데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그 퍼슨이라는 게 페르소나에서 왔거든요.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가면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가면을 잘 썼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을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면 몇 개씩 쓰고 있어요 지금. 마치 병검술 같아요. 중국의 병검술. 촥! 가면 밖에 촥! 촥! 촥! 촥! 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무서웠어. 저 사람이 내 실상을 알면 날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실상을 날 떠나지 않을까? 무서워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좋은 사람은 가면 잘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인격이 있어 인간에게? 제격밖에 없어요. 제격밖에. 인격이 페르소나에서 온 거예요. 가면 서는 인간들이에요. 가면을 잘 쓰니까 인격적인 사람 같죠. 실상을 들춰보시죠. 저의 실상 한번 들춰보세요. 여러분 실상 한번 들춰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죽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자가 성도예요. 이제 그런 자들은 드디어 뭘 말할 수 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서 딱 그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라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어째 그들 위해 세례를 받는 이건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죽었는데 죽은 자를 세례 못 받고 죽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세례받다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 위해서도 세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르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까지만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히브리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넘어온 자가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안 살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쾌락이나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이웃을 위한 섬김, 사랑 이것보다도 그저 아이고 뭐 자유락 하더라 내 마음대로 즐기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내가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건 좀 읽으면 되실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는 두 가지 분이에요. 뭐 새, 물고기 다 다르죠 육체가. 근데 육체는 두 가지 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육체는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형제도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있는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걸 가지고 뭐 상급 차등 그런 거 아닙니다.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걸 뭘 설명해서 그렇게 말해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심었어요. 땅에 죽었어요. 마치 씨앗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이 몸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아담을 후손들은 다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의 몸은요, 예수 믿어야만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만 속했다면 땅에 것만 찾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제 땅의 것을, 물론 이 땅에 몸 가지고 사는 땅의 것 찾게 마련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뭘 찾게 돼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러면 거듭난 자 너무나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데, 내 삶의 목적, 방향, 뜻, 계획들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너무나 선명해요. 구별해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하니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감자 비유해서 어른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늙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해요. 감자 상대 본 거 아시죠? 감자 심을 때에 썩어서 한쪽에 냄새가 나더라도, 쭈글쭈글한 감자 한쪽에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감자의 신호만 살아있으면 그건 새로운 감자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신운이 없으면 그냥 땅에 묻으면 그건 썩어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신운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야죠. 이렇게 전도사람 제법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혈과 육의 노력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혈과 육을 노력해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확장시킨다고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게 호세 13, 14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진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이 예수의 십자 죽음과 부활로 정리 이기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에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걷는 권세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근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주님의 복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고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누가 임한 거예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이 역사서에 함께 받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들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리임에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AI 조류 독감 수천만 마리의 닭들과 오리들이 다 흙에 묻혀요. 그들의 탄식 소리 안 들립니까? 왜 그렇게 조류독감에 취약합니까?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밀집 사육을 해요.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 그저 밤새도록 모여줘가지고 빨리빨리 키워서 통닭 만들어 팔고 알 만들어 팔고 인간의 탐욕이 전염병 하나 오면 그냥 다 삭설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방사시켜 놓으면 그렇게 안 죽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그 AI 조류 묻히는 그걸 보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자들. 그게 성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보세요. 탄식 소리.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뭐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근데 참고 기다릴 믿음이 없기에 성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로 탄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 계세요? 약물 의지해야 잠을 자고 알코올 의지해야 잠을 자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근육 힘을 다 잃어서 인공호흡기로 살아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으로 수술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은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막 탁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하리를 행하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자는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이건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하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약하고 없는 자의 모습 같지만 그 안에 하늘의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를 보니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확실한 부활의 세계를 믿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고백한 믿음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고백한 신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불일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행실과 믿음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두 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또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에게는 당장 특효가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남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부메랑을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0: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BBN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헨리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비록 자신이 근면 성실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술과 교만에 빠진 위험한 상태였다고 묘사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원하지만 빠르게 타락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는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을 위기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도움은 찾아왔답니다.
1: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헨리? 그 철물 가게를 털자고 한 건 누구 생각이었어?
2: 펄시 형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단지 사냥용 도구가 갖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엄마.
1: 도둑질은 나쁜 거야. 아, 네가 더 잘 알면서 그래.
2: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펄시 형이 입만 잘 다물고 있었다면 우리가 잡히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1: 네 동생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2: 뒤를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애가 간절히 원했어요.
1: 너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둘 다 감옥에 갔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았을 거야.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당시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헨리 크리스천의 실화 간증입니다.
3: 부모님 두 분 다 술을 마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5살이 되었을 무렵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커서 전 자유롭게 술집에 드나들며 만취했죠. 전 남동생과 저를 꾀어 강도 행각을 했던 그 형을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술은 멀리하지 않았답니다. 음주는 저를 비열하고 난폭한 아주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에 결단을 내렸답니다.
1: 군대에 입대했다고? 아, 무엇 때문에?
3: 제가 계속 여기 있다간 그냥 사고만 칠 텐데요.
1: 언제 어디로 떠나게 되니?
3: 2주 후에 포트딕스로 신병훈련을 받으러 가요.
1: 아버지는 네가 집에 남아서 수학일을 돕기를 바라시는데.
3: 듀유알 엘프도 이젠 일을 도울 만큼 충분히 컸잖아요. 전 제가 의도하지 않는 강도 행각으로 체포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3년간 군대에서 복무하기로 한 거예요.
1: 네가 잘해내기를 바란다, 얘야.
3: 저도 그래요, 엄마. 아마 저도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고향인 시러큐스 주변의 제 친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군대에 입대했죠. 하지만 거기서도 제 음주 습관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에 문제를 겪어서 진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저는 21살 생일이 되기 전에 영예로운 제대를 한 후 시러큐스로 다시 돌아왔죠. 전 와인을 사기 위해 옷이 가득 담긴 여행용 가방을 팔았답니다. 추운 겨울날 밤, 전 한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나와 찻길 중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인 뚝 위에 앉았다가 그곳에서 정신을 잃었죠. 경찰이 와서 저를 유치장에 데려갈 때까지 한 낯선 사람이 제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유치장에서도 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판사는 저를 내보내준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0: 자리를 구했지만 광란의 밤생활 때문에 종종 늦잠을 자느라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전 빠른 속도가 나는 검정색 차를 구입했고 어느 날 밤 남동생과 친구 한 명을 태우고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죠.
1: 이래서도 이런 식으로 운전했어?
2: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지휘관 차량 담당 운전사였어.
1: 장군 차를?
2: 아니, 대위과였다. 짧고 굵게 인생 살기, 그게 내 모토야.
1: 어, 형, 조심해! 어! 내 새 차가... 누구 다친 사람 없냐?
3: 아니, 하지만 형 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차가 뒤집힌 데다 지붕이 납작하게 찌그러졌어.
1: 아,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나저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 문이 다 박살났는데.
1: 내 옆에 틈이 있어. 기어서 나갈 정도는 돼. 한 번에 한 명씩. 아.
0: 우리 중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남동생과 운전하며 가는 중에 또 다른 커브가 있는 것을 깜빡하고 거대한 바위에 차가 정면 충돌하게 되어 제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는 목숨을 건졌죠. 이 두 사고 모두 다 어두운 시골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상실했죠.
2: 야, 너 정말 운 좋다, 뒤. 난 구하는 일마다 모두 잃는데 말이야.
4: 형이 제 시간에 딱딱 맞춰 나타나야지.
2: 야,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4: 가구 나르는 일은 마음에 들어?
2: 텔레비전 선들을 세밀히 검사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아. 월급은 쥐꿀이지만 어쨌든 일이니까.
4: 형네 사정이 형 보고 늦지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2: 그래, 그거 나도 너처럼 말은 잘 듣는다고. 이쪽으로 몸을 움직이면 아파. 피아노가 내 등 위로 떨어진 다음부터 이래.
0: 전에 저는 피아노를 위로 옮기다가 끈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넘어졌는데 그만 피아노가 저를 치고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둘러 병원 진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일을 계속하려고 했죠. 이 운전면허가 회복된 저는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자벽부로 취직하고 한 전문 대학에서 의대 준비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 밤생활은 여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였죠.
5: 헨리, 척추 수술은 잘 되었니?
1: 와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디스크와 척추에 있는 손상된 부위를 고쳤대요.
5: 깁스가 크구나.
1: 전신 깁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등을 평평하게 대고 10주 동안 누워있어야 한대요.
5: 10주 동안?
1: 간호사가 6주가 지나면 창밖을 내다볼 수 있게 휠체어에 태워준다고 했어요.
5: 너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 보구나.
1: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배운 기도들이요.
5: 잘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헨리.
0: 6주 후에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술을 멀리하고 지내게 되자 제 마음은 소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전 휠체어에서 보행보조기로 옮겨갔고 그 후에는 지팡이를 짚을 수 있게 됐죠. 병원에 있는 비서들 중 한 명이 제가 퇴원할 때 함께 교회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갔죠.
6: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구원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십시오.
0: 전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결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지만 슬프게도 저는 교만한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때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 보험회사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받았습니다. 술꾼에게는 너무나 과한 액수였죠. 그 돈으로 저는 집과 컨버터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새벽 6시까지 계속 술을 마시곤 했답니다. 손이 떨리고 속이 쓰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저는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영업직으로 들어가 고급 승용차를 파는 매니저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큰 수입으로 아파트 한 채와 피자 가게 그리고 캠프장으로 쓸 땅 일부를 구입했죠. 그 술집에서 만난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린 아이들도 낳았지만 전 여전히 술꾼이었고 그녀도 여전히 같은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7: 어머니, 애들 엄마가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었는데 지금은 이혼을 요구해요.
5: 세상에,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아마도 그 아이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구나.
7: 장인이 술주정꾼이셨고 딸들 모두를 학대하셨대요. 예전에 그 여자가 술집에서 유혹했던 모든 남자를 생각해보면 늘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5: 사라져버리다니. 그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어.
7: 이번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사라졌어요.
5: 아마도 이혼이 더 나을 듯 싶다.
7: 그 여자는 제가 술 먹는 걸 탓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도 술을 마시는 거래요.
5: 마음이 아프구나, 헨리. 하지만 인생에서 나쁜 선택을 한 대가는 훨씬 크단다.
7: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 없이 제가 어떻게 하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
0: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게 되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죠. 전 밤낮으로 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저는 출근하는 길에 교차로로 향하는 왼쪽 커브길에 놓인 커다란 나무를 점찍어 뒀죠. 만약 제가 시속 100마일로 그 나무로 돌진한다면 제 고통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날 한 부유한 목축업자가 저희 대리점에 와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답니다. 그 후 그는 성경책을 꺼내더니 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답니다. 전 귀 기울여 듣다가 공손해졌지요.
8: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 아, 근데 전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8: 보시는 것처럼 헨리 씨는 하나님께서 헨리 씨를 매우 사랑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헨리 씨를 위해 죽게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괜찮아요, 헨리 씨.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헨리 씨는 지옥에 가게 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분리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헨리 씨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헨리 씨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헨리 씨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0: 그쯤 되자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새 차들과 사람들이 있는 큰 상품 전시실에 있다는 것은 개의치 않았죠. 그동안 제가 죽음과 지옥에 너무도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메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전했답니다. 몇 달 이내에 전 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일을 그만두고 제 소유의 땅을 팔거나 기부한 다음 시로큐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위중한 상태셨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문병을 갔습니다.
5: 네 얼굴을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헨리. 얼굴이 좋아 보이네.
0: 어머니, 저 구원받았어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5: 그래, 정말 잘 됐구나.
0: 제 평생의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삶도 바꿔주실 거예요. 제발 어머니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5: 하지만 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바꿀 수 없어, 헨리.
0: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도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머니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의식은 단지 경건함의 한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어머니, 제가 성경에서 표시한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머니는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몇 년 후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사셨답니다. 이후 저는 한 교회에서 수련 목사로 사역했고 엘로베마 도단으로 가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석 졸업했죠. 1985년엔 교회에서 빅토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영혼을 지닌 자매였죠. 빅토리아는 복음을 들은 후 8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9: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더 좋아요, 헨리.
0: 항상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주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신실하시죠. 선교사가 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0: 그건 내 꿈이기도 해요. 이혼한 경력 때문에 정식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는 될 수가 있어요.
9: 아이들을 자주 만나나요, 헨리?
0: 아니요, 별로 많이는 못 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혼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했죠.
9: 이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도 당연해요.
0: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그릇된 일들의 원인은 우리가 더 이상 결혼과 하나님을 높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9: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왔어요.
0: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빅토리아와 저는 다음에 결혼했고 선교사로서 멕시코를 2년 동안 섬겼습니다. 우린 복음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그 후 우린 선교대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고 우리 조국 내의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9: 나도 당신 생각에 동의해요, 헨리. 군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격려를 받아야 해요.
0: 예전에 군대에 있어봐서 유혹에 대해 잘 알아요. 사병들 사이에서 세상을 따라야 한다는 동료들의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9: 나도 전에 공군에서 병력 기록부에서 복무했으니 우리는 이미 군대에는 친숙하네요.
0: 우리 선교 훈련 학교에 가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목 훈련 받는 것을 원하실지도 모르니까.
9: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갈게요.
0: 그렇게 빅토리아와 저는 함께 선교 훈련 학교에 가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녀 군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빅토리아는 찬양을 하고 저는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 가운데 놓여 계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용기를 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평생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제 나이는 79살이고 여전히 빅토리아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8개월을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고 수년에 걸쳐 교회들과 군부대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전 집을 나서면서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전도지를 제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넣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0: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청자 여러분, 새 생명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 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니엔더털,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니엔더털은 누구였는가입니다. 우리가 동굴이나 석기시대에 관하여 들을 때 대부분은 니엔더털을 연상합니다. 우리가 니엔더털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야만적이며 털이 북실북실한 등이 굽은 인간과 유인원을 연결하는 그러한 동물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누구인가? 첫 번째 니엔더털의 뼈들은 1856년 독일의 두셀도르프 근방 니엔더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진화 인류학자들은 마침내 유인원과 인간의 소위 실종된 고리를 발견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뼈들을 재구성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의 니엔더털을 만들었는데 그는 완전히 똑바로 설 수 없는 털 복숭이 야만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최초의 발견 이후 300개 이상의 니엔더털의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 최초의 니엔더털이 리켓병이나 관절병을 알아 그들의 뼈가 현재의 인간보다 외견상 더 작은 모습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니엔더털을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합니다. 만약 이들이 오늘날의 짧은 머리와 의복을 입고 어느 거리를 걸어가면 아무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엔더털의 인간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니엔더털이 종교적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과 함께 꽃과 때때로 다른 소유물을 매장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분명하게 니엔더털은 진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인하여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고요. 영적 회복은 물론 구원을 얻는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지어져서 고통받는 길밖에 없음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좌측 상단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마음에 결단을 하셔서 구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에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은 BBN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 또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의 직장과는 달리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구령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복음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입니다.

누구나 적게든 많게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걱정꾼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묵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혹시 걱정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걱정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걱정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0: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선지자 노아의 시대로부터 열 세대가 지났어요. 사탄이 온 나라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어요. 어떤 나라들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양에게 예배했어요. 또 다른 나라들은 달에게 절을 했어요. 주전 1925년쯤이었어요. 아라비아의 동북쪽 땅에 아브람이라는 나이 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많은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와 이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 새로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는 선지자들과 성경과 세상의 구주가 나오게 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친척들을 떠나고 가족들의 종교에 등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견뎌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편한 길은 아니지만 항상 최고의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늙었고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만 아벨과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록에 의롭다고 기록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의 안에

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녀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요. 사라가 임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오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난 지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그 지방 풍습에 따라 사라는 자기의 이집트인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을 잤고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3년 정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1년 후 사라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복을 주신 강대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소떼와 양떼를 돌봤어요. 때때로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 그들의 죄를 위해 그 양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렇지만 이삭도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희생에 대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증손자에게 주려고 스웨터를 뜯었는데 미처 완성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웨터는 뜨개질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은 손재주를 가지고 자원해서 마무리해주는 사람들, 이 마무리해주는 사람들과 시작한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관도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일이죠? 마무리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간과 기술을 투자해서 작업을 마쳐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도 마무리할 사람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외로움과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 엘리야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19절에 보면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겉옷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또 지속시키시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마무리해 줄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부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까지 2000년 온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린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격동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의 시기도 있지만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변화의 마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전환점에 들어섰을 때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위기라는 단어가 크라이시스죠. 이 단어는 사실 헬라 말 크리시스에서 왔습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이 분기점, 분수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dividing point.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물을 갈라놓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크리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기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광야 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바르게 잘

0: 다루어야지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광야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것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광야를 헤매며 방황하게 되지만 바르게 다루면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죠. 남부에 있는 주. 거기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도시의 중심가인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 되면 이 볼 위벌이라고 하는 볼 위벌 마뉴먼트라고 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볼 위벌이 뭐냐고 하면 일종의 그 풍뎅이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아, 이것은 목화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벌레이기 때문에 목화 바구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화 바구미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남부 지역은 목화 재배로 유명하죠. 그래서 온들판이 다 cotton fields. 그래서 cotton fields back home이라는 노래가 남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랬는데 1895년도에 갑자기 목화 바구미, 볼 위벌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화의 수확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게 되면서 도시는 삽시간에 위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몇몇 떠드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 타운이 폐허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뿌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나가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가는 목화를 다 뽑아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약 20년이 지난 후에 그곳이 땅콩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땅콩 재배가 넘쳐나게 되고 목화 재배 때렸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19년 12월 11일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뉴멘트, 우리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목화 바구미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스탬블링 블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단계 올라서는 스텝핑 스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핸들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영적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정체성 위기가 찾아오고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경고하면서 구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 태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청년기가 있고 중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임재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태동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것은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뱁티즘 받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애굽과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기는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축복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들의 청년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할 때가 어떤 때였는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메추라기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을 그들은 공급받고 먹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 이것은 모세가 므리바에 갔을 때에 반석을 치자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이 생수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시고 육축과 가축들이 다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직역하게 되면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여정을 함께 가는 반석,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로 기록된 말씀일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14피트 높이의 바위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외경이나 랍비들이 쓴 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바위가 쭉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뿜어내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Maybe,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기록이 구약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겠어요?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곳에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창조적 상상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이 반석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은 장차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생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는 굉장히 에너제틱했어요. 활기가 넘쳐났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로 체험받고 풍성한 가운데 성성장구에서 전진해 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in the wilderness.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 뜻이에요. In the middle of wilderness. 광야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돌짝길, Rocky Road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행군을 해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앞을 쳐다보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 이게 in the middle of a wilderness. 여기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의 위기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일대기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흔히 40대나 50대를 말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Psychology Today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를 40부터 65세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그래서 Central Period of a Person's Life, 이것을 그들은 중년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 생애의 한가운데 기간. 더구나 요즘은 아시는 대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제가 2017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봤더니 한국 경우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79.7세, 거의 80세예요. 여자분들은 85.7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젊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60대를 세대기라고 부른대요. 젊은 세대 그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입장 볼 때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midlife crisis,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한복판,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중년이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축구공 들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뛸 나이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 보이스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삼식의 애환을 피할 수 없는, 그 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남자들의 모습. 여자들의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동안 누구 엄마라고 불렸는데 누구 부인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잃어가고 남성화 되어져가는 모습에 스스로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인 사카이 준코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다닐 때는 무해하지만, 별로 문제가 없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순간부터 거칠어진대요. 민폐를 끼치고 얼굴이 두터워지게 되고, 이게 중년의 특징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중년 여성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안에 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꽃이 피어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사카이 준쿠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밋밋하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만일 이와 같은 중년의 시기에도 와이프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치맥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위기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 처했을 때 선택했던 네 가지 잘못된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이런 악을 행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택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같이 혼합하면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시험했다, 이것은 바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0절 말씀 보면은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고 음행을 택하고 불신을 택하고 원망을 택한 결과,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나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받았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Scattered, 혹은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뒤집혀졌다, overthrown 되어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축복의 여정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흩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갈 길은 멀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광야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의 시간도 전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생활의 척박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혹은 질병이나 경제적 절망감 때문에 주어진 케이스건,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위기로 말미암은 밀라이프 크라이스 시스 때문에 주어진 것이건, 어떤 케이스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축복된 여정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를 넘어서 참된 축복의 행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기 보게 되면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네이처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파악하셔야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이 위기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지레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위기다. 오늘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매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은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방향을 바꾸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보냈더니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내었던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보고서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가나안 족속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성읍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록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두 그룹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수렁하다는 것을 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열 사람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았던 가시적인 현장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린 지혜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만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위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 속이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신앙적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각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ready for everything. 무슨 일이 찾아오든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세가 분명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기려고 마음먹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발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해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내가 금요 저녁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이긴 한데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어요. 그분이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어요.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자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한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포기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뛰어들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refused to be miserable. 비참한 것을 거부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억셉트할 수가 없다. Refused to be miserable.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과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이분은 불행한 인생의 국민을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든지 삶의 현장에 주어진 위기든지 이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네이처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위기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영어 성경 보시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변질합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참 나이스하고 좋아 보였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익 따라 변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이나 계산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죠. 누가 그럴 수 있니? 너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인간의 변질 앞에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붙드신 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으신 하나님, faithful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 따라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정치 따라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가시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부어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의 앞날을 다 아시고 나의 앞과 뒤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기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려면 바른 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피할 길을 택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피할 길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way out,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way out. 에르메이크 바이블을 제가 봤더니 make an exit for you. 너를 위해서 exit을 만들어준다. exit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출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 출구가 필요해요. 이 피할 길입니다. 출구가 열려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엑시트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은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만 바라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출구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그 길을 택하게 되면 결국 그 위기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택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대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외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외도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그랬는데 불신이죠.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블레임 게임이에요. 서로 내 탓이야, that's your fault,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이 원망 게임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위기라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은 나와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옆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앞, 뒤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핸들하시는지를 보라.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홍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에요. 이 갈라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엑시스를 삼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길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현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4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 사람만이 매 순간을 진짜 nothing to lose니까 eternal present, 현재적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지금 있는 이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에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 빨리 좀 해볼게요. 중요한 건 이게 트랜스폼드 된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여러분 이것까지 꼭 나가셔야 돼요. 성경의 또 다른 원리는 뭔가 하면요. 제가 그냥 빨리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 28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o to the edge of the world 해서 cultivate, subdue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 있게 하지 않죠. 뭘 하죠? 출애굽 시키죠. 어디로 가죠? 광야를 가죠. 광야 훈련입니다. 어디로 가죠? 가나안을 가죠. 여기가 종착지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을 종착지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에 가나안 칠족속 쫓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죠? 구별된 백성으로 그 다음 단계로 열방을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beyond, transformed, transform more. 열방으로 나가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What is the biggest commandment? 그러면 biggest니까 가장 큰 계명이니까 답은 몰라야 돼요.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형상을 가진 인간을 향하여 약한 자를 향하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졌는데 내 이웃을 내가 안 간다면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했을지. 인간적으로 사랑한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 결혼한 다음에 3년 동안요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제가 야단 안 쳤어요. 제 아내는 결혼한 다음에 허니문 베이비를 뵈가지고 여자가 임신하니까 천사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막 완전히 막 소위 말해서 악마로 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제 아내가 뭐 어떤 뭐 저한테 막 어려움을 줘도 저는 한 번도 그냥 설거지 해주고 뭐 다 했었어요. 애기 다 버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보고 저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 됐을 때 교회를 가는데 제 아내가 10분 늦게 나왔어요. 저는 차 안에 딱 앉아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다 가서 여기까지 딱 찼던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 열리니까 여보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집어던지고 나왔어요. 아내를 향해서 던지지 못하고 그 애 장난감 그 자전거 저게 구멍이 뽕 나왔어요. 그날부터 제가 막 슬리퍼도 던지고 막 숟가락도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아, 3년 참은 건 되게 착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데 내가 사는 이 땅에 영혼을 향해서 안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게 원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7장 7절 7땡

0: 절, 뭐죠?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시고 찾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러면 생선을 구한 자에게 첫 단계는 생선을 받는 단계죠. 그 다음 뭐죠? 생선을 주시는 그분, 아버지를 받는 단계예요. 그 7장 11절에 생선을 달았는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경이 글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7장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7장 12절 아는 사람, 7장 12절. 하여튼 교회는 성경 공부를 타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연산 목록에서 찍어주세요. 중요해, 정말. 7장 12절이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즉 아버지,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는, 성경은 절대로 나만 하나님이 믿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Transformed, Transform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동일한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11장 13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동일하게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죠? 성령이란 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받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 가죠? 땅끝까지 가는 분이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지성소에 가니까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어디를 먼저 가래요? 머리를 가래요. 머리를 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가린다는 뜻이에요. 두 날개로 발을 가래요.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날개는 뭐 할까요? 어디를 가릴까요?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가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그냥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영혼들을 향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전체적인 원리죠. 주기도문도 뭐죠? 그렇죠? 1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부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죠? 내가 필요한 것만 먹고 나머지는 내가 다 나누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형제가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을 줘도 내치지 않아요. 공의와 함께 나가지만 인자로 같이 나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십계명 뭐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트랜스폼드 됐다는 뜻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트랜스폼드 됐다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열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영혼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없다, 이건 억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마음이 없다면요, 먼저 이득을 해야 이걸 트랜스폼드 돼야 돼요. 트랜스폼 된 사람은요,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어디로는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가 뭐죠? 이곳. 이곳이. 뭐, 여러분, 이 책은 꼭 좀 읽으시면 좋아요. 레슬리 뉴 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분이 1930년 인도에 갔는데, 3, 40년인가? 있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를 파송한 곳이 지금 다시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어떡하죠? 딱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만난 사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 정할 때도 무슨 의도로 전하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테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적으로 살아요. 그거를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여기 휘튼 대학에서 본인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뭐죠?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 뭐죠? 제자예요, 제자. 제자 삼는. 제자 삼는 것은 배가가 아니라 승가입니다, 승가.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교회는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배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원리를 다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 대신에 몇 명 했어요? 12명. 너희도 가려네 하면서 5,000명한테 그 다음 날 오는 때 다 떡 안 줬어요. 안 주니까 12명만 남았어요. 12명 데리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원에 3만 2천명 용사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남겼어요. 더 심각한 거 보세요. 가나안에 출애굽한 20세 된 남자는 200만 명이에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트랜스포머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이 부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죽으라 교회 부흥시켜도 그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만 명이 2명 남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2명 건질 때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룩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고요. 200만 명 대 2명을 바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 성경구절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하오가 연합이에요. 하나 됨. This is one of the Jesus Christ unanswered prayer request of Jesus Christ. Prayer request. Unanswered. 응답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싸우는 것으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 되는 거. 이거는 트랜스폼드 된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여러분 은혜가 먼저지 그 다음이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거기 갈대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거꾸로 바꿔버린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인데요. 제가 있는 에나브에는 교회가 한인 교회가 7개 있어요. 7개인데 1년에 4번 교회가 연합을 해요. 봄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여름에 연합 VBS, 가을에 연합 부흥회, 겨울에 연합 찬양제. 7개 교회가. 제가 그 20년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매달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컴패니언 동료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시죠? 컴은 투게더, 패니언이 뭐죠? 빵이란 뜻이에요. 빵을 같이 먹는 게 동료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사람이 밥을 같이 먹으면요 그냥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나브의 목회자들이 밥을 맨날 같이 먹으니까 같이 이제 1년에 4번 연합 행사라고 연합 행사의 모습 속에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은 어트랙티브하니까. 여러분 그런 그 부분은 한번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결론을 맺죠.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나눠드린 거 답을 한번 해보죠. 답을. 아, 시간. 답을 해보죠. 어떻게 변혁되는가? 그 위에 질문들은요.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제 명함을 드릴게요. 명함. 제가 명함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은 제 선전하는 게 아니고 명함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근데 에나브에 오시면 이 명함을 가지고 에나브에 있는 30개 한인식당에 가시면은 이걸 주시면은 한 끼 무료 시식권입니다.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제 이름 대고 그으셔도 돼요. 근데 그 질문 여기 질문에 그 혹시 뭐 답을 갖기를 원하시면 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아니면 뭐 페이스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어떻게 변했다. 첫 번째 뭐죠? 질문해야 됩니다. 퀘스천. 리액티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리스폰스 해야 돼요. 유일한 기준은 뭐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효과적인 삶 내지는 변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변혁적인 삶은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 뒷장으로 가 다음 장으로 가서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해야 돼. 영혼 끝까지 가는 거. 어디가 선교지인가? 여기가 선교지. 야망인가 소망인가? 영혼을 향한.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배가인가 승가인가? 이런데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삶을 삶의 현장에서 모먼트, 에브리 모먼트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뭘 낳죠?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 거예요. 습관화가 안 되면요. 즉 모먼트, 모든 순간을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않는 nothing to lose. 그래서 열등감이나 그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every moment를 transformation으로 살아가는 moments of transformation.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한 간증으로 제가 요거를 좀 나누려고. 아,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무겁게 들고 왔어요. 이거 방금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2005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게 매일 성경으로 이제 뭐 큐티 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2005년이니까 2015년이죠. 10년 동안 매일 성도님들하고 이 성경을 진지하게 나누면서 매일매일 나눴을 때 말씀만이 진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10년 동안 너무나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moments of transformation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지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0년 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을 누군가가 살아간다면 옹달샘이 있는 한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물이 혼탁해도 옹달샘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포메이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우리가 삶을 봤을 때 날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제가 부수없이 해서 죄송한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쉬셔야 돼요. 오늘은 좀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강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질문은 저한테 이메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밥을 같이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신무장을 에베소서 6장에서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히든 이퀴먼트가 기도입니다. 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 상황을 주께 묻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주셨기에 가능할 줄 믿고 성령을 주셨기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대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군인들이 진지를 고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커다란 나무 둥지가 나와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나무를 옮기느라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평복을 입은 장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군인들이 나무 둥치를 옮기지 못하는데 그 공사의 지휘관인 듯한 사람은 군인들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팔짱만 낀 채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보다 못한 장교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이 그들지 않습니까? 지휘관은 거만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중사요. 아, 그렇습니까, 중사님. 그 장교는 이렇게 말한 후에 말에서 내려 군인들과 함께 나무 둥지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장교는 중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사님, 힘든 공사를 지휘하느라 애쓰십니다.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손이 모자라면 사령관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또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